0: 내 아미고 마리 알폰소 여기갑니다. 하여분 응요 가자 호화로 하여비하비와 웨이브 넘버스요 이호도 여기 와로라
1: 라 칼레 donde vive Rafael Ortega.